그치느라 오늘 헐명아 허린지로워화 타오다 살아 허린과로 따라오도록 두인배 돌로 따라오도록 반나르다 알라르르나 센탄하도야 투르탄나 얼른 남바이트나 어두더라 덩어르 뚜란벌리에 하룸벌리오다 이른두로 볼로 테레다 야지 오르카다 Badan kwasnana kuni yurkuna pada urkafa. An oyungarni saikum berje. Tere irga bol terada ishje. Yurka hoye kalagasa. Nirgiga halcha aila aili irga li chang yo teredina. Oli kochin hoda tere irga nukkana kuni yurkaje weileba. Aida tida kuyro yunuba. Yurka yunuba.我死了有呢吧，把那个吃些有呢吧。那根胡子嘞，天来哒，那他啦那他啦，吃着了有疙瘩。好了嘞，天来苦心呢，不如干啥啥。白天告诉咱呢，姑娘有姑娘，不如爱用个干些啦。把那个钱呢，天来钱呢，一个姑娘有姑娘，我俩在里天不了吧，我俩在里。把他们了吧！哎，更混了，姑娘有勾搭，姑娘呢，不如媳妇了，把他们了吧！俺俩在里先不了吧！俺俩有亲姑娘呢，俺都特别个难过上。俺俩一个姑娘有个苦情呢，不如俺们干啥的？好麻烦呐！我呢，不如把他们了。俺俩一个把人不如苦情呢？안녕마다어디장르지마트라올란남바이트나얼듬샤달솔가그럴트솔가설거워른나시부솔어타식도들어솔가얼듬샤달나얼이사이크무질러지무들라벌우다얼흐둥들어다정과슬라나얼듬샤달솔가건너타식어타식도들어얼듬샤달라멀르라우카사멀르다너가얼듬샤달사안나르다인사토너도르웅쿠사요기나이마얼듬샤달라호베지멀르사시부들어얼리서르얼듬그치느라오늘헐명아허린지로워화타오다살아허린과로따라오도록두인배돌로따라오도록반나르다알라르나센탄하도야둘탄나얼른남바이뜨나어두더라덩어르뚜란벌리에하룸벌리오다이른두로볼고테레다야지오르카다白人告诉咱呢，姑娘有狗呢，把它捂个房。俺老远个人呢，才跟别的姐，天来一个，不是天来的一些，有个黑人干了个啥？你这个家，好像挨了挨里一个李长友天来的呢。俺里过去后头，天来一个，那个呢，姑娘有个姐为了吧？哎，他提到贵州呢吧，有个呢吧？我死了有呢吧，把那个吃些有呢吧。那根胡子嘞，天来哒，那他啦那他啦，吃着了有疙瘩。好了嘞，天来苦心呢，不如干啥啥。白天告诉咱呢，姑娘有狗呢，不如爱用个干些啦。把那个钱呢，天来钱呢，一个姑娘有狗呢，我俩在里天不了吧。我俩在里把他们了吧？哎，更混了，姑娘有勾搭，姑娘呢不如媳妇了，把他们了吧？我俩在里先不了吧？我里有亲姑娘呢，俺都特别个难过上。俺里一个姑娘有个，俺里一个把人不如苦心呢，俺那么的大。俺里一个把人不如苦心呢。안녕마다르타
어디랑 그제 뭐들 얼른 남아 있더나 얼든 사달 설가 그럴 그 설가 설거 얼른나 시부서 다시도 들어 설거 얼든 사달나 어디 사이킹 질러지 뭐들나 벌우다 어느 하도 들어 다른 것은 나나 얼든 사달 설거 건너 다시가 다시도 들어 얼든 사달 멀리로 올까사 멀리다 누가 얼든 사달사 안나가다 인사도 늘도록 구사 여기 나이마 얼듬 사달라 호베지 멀리사 시부스로 얼리 소르즈 얼듬아 갈가지 벤드나 모들라사 왓츠르즘 바이타